드니마 두차 일루아오 드니마 보츠 아장아 부도 산자뉴 틴탄리 야 페나울 옐루티 라레제디 후카 옐루티 라 페나 후저제루 미차다가 레가 옐루미 자누아 샤츠드보 라오 옐루미 미처